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저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하정입니다. 2026 연방 예산안이 화요일인 어제 저녁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생활비 부담 완화와 주택 문제 해결 그리고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자 세액 공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한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등 주요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이 담겼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난 20여 년 사이 가장 과감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후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로 어제 발표된 연방 예산안의 의미와 내용을 짚어보고요. 또한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밝힌 정부의 이민 정책 개편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에서는 2026 연방 예산안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누가 웃고 누가 부담을 떠안게 될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평생 숙제처럼 여겨지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는 과연 의지력의 문제일까요?

최신 뇌과학은 음식에 대한 죄책감과 강박이 식욕과 폭식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컬처엔에서는 음식과 죄책감 사이의 복잡한 심리를 최신 뇌과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5월 13일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뉴스에 김한을 풀어주서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고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빅토리아주가 유흥업소 보안 강화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스타머 총리 사퇴 압박이 거세지며 장관 4명이 사임했습니다. 고국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무역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0: 선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대만 무기 수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두고 앞 양국 대표를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방화 사건에 따라 빅토리아주 정부는 멜번의 유흥업소 보안 강화를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보안 카메라, 출입문, 경보장치 및 화재 진압 설비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업소들은 24시간 상주 인력이 배치된 주지휘 조정센터를 통해 경찰의 CCTV 실시간 영상을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주 앤소니 카바인스 경찰 담당 장관은 이번 자금 지원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공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And that fund is really about an ongoing demonstration to support businesses at what is a challenging and difficult time.
0: 카바인스 주 장관은 이 기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최신 기술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의 대피 작업이 완료된 뒤 각국의 추가 감염 사례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감염 선박 입항을 허용한 스페인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WHO가 권고한 42일 격리와 고위험 접촉자 추적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승객 하선 작업도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 We should learn from this operation what has been done well and what we're also.
0: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작전을 통해 무엇이 잘 수행됐고 어떤 취약점이 드러났는지 배워야 한다며 지속적인 학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선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각국이 이를 잘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정부가 도박 로비 관련 의회 조사에서 권고된 전국 도박 규제기관 설립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보고서는 천일 넘게 전국 단위 규제기관 설립을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수도 준주 ACT 출신의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정부가 31개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은 비겁하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제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관 4명이 사임했습니다. 지난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1,100석 이상을 잃은 참패를 당한 이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머 총리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0명 이상의 노동당 하원 의원들은 스타머 총리에게 즉각 사임하거나 사임 계획을 담은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통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10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은 총리를 지지하는 서명에 서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라미 부총리는 스타머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노동당 의원들에게 보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 손에 놀아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요양원에서 경찰관이 95세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치매 환자 돌봄과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사인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클레어 노울랜드 씨는 2023년 5월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에 위치한 옐람비로지에서 당시 경사였던 크리스티안 화이트 씨가 테이저건을 발사한 후 사망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였던 노울랜드 씨는 넘어지며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2024년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우주 북부 지역의 전통적 소유주들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 1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0: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디지반디 응우라 원주민 조합은 광업 대기업인 포르테스큐 메탈스 그룹이 합의 없이 자신들의 땅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해 250곳 이상의 문화유적지를 훼손했다며 18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스티븐 버리 판사는 퍼스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서 인디지반디 부족의 경제적 손실은 10만 달러, 문화적 손실은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호주 역사상 원주민 소유권 관련 배상금 중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디지반디 부족은 2017년 해당 보상 청구 지역에 대한 배타적 원주민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며 버리 판사는 증거를 통해 인디지반디 송라인 및 기타 문화유산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의 중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모든 공판 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공판 과정을 촬영한 뒤에 촬영본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이 재판의 모든 공판 기일 모습은 영상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가 사건을 맡았고 준비기일을 두 차례 진행한 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8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소나기 내립니다. 15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8도에서 21도. 브리즈번, 소나기 내리고 16도에서 24도. 퍼스, 소나기 내립니다. 12도에서 20도. 애들레이드, 곳에 따라 흐리고 15도에서 24도. 캔버라, 곳에 따라 흐리고 7도에서 19도. 호바트, 맑고 6도에서 19도. 다윈, 맑겠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맑고 16도에서 29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1: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2: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0: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5월 13일 수요일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넘어가기 앞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Look at me, All Day 프로젝트입니다.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내일 여보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이 어제저녁 2026 연방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다섯 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수십 년 만에 대규모 세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제도 개편,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세금 환급 혜택까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오버뷰 첫 소식에서는 어제 발표된 연방예산안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보고요. 연방예산을 100달러로 단순화해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밝힌 정부의 이민정책 개편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정리해드립니다.
3: 어제 저녁 연방정부가 2026 연방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자신의 다섯 번째 예산안 발표에 앞서 이번 예산안은 쉽지 않은 개혁의 길을 예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예산안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결정을 담고 있다며 국가재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만들고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연방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중동지역의 전쟁이 물가를 부추기고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우리는 이미 국내 경제의 물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에 물가 상승률이 약 5% 수준까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다음 회견도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보다 0.5% 낮아져 전체적으로 1.7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주 정부의 연방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연방 예산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올해 연방 예산을 100달러로 단순화해서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에 사용할 전체 예산 규모는 약 8,332억 달러로 전년보다 475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100달러로 환산해 보면 가장 많은 돈은 사회보장과 복지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요. 네,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을 100달러로 봤을 때 37달러 10센트가 연금과 실업수당, 장애지원과 가족지원 등 사회보장, 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지출 분야는 바로 의료, 보건 분야입니다. 네, 메디케어와 공공병원, 의약품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 보건 분야에는 16달러 40센트가 배정됩니다. 교육 분야에는 6달러 90센트가 사용이 되고요. 또 국방 분야에는 6달러 20센트가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오커스 핵 잠수함 사업과 또 국방력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재정은 과연 어디서 들어올까요? 가장 큰 세수원은 역시 개인 소득세입니다. 정부의 수입 100달러 가운데 약 47달러 90센트,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네, 개인 소득세와 기타 원천 징수세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기업세가 19달러 30센트, GST는 약 13달러를 차지합니다. 휘발유와 디젤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약 3달러 50센트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또 주택 문제 해결, 그리고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세금 감면과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또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6 연방 예산안을 통해 이민정책 개편 방향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방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 기술을 갖춘 젊은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민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주 내 체류자 우선 심사와 기술 이민 확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번 예산안에 담긴 이민정책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 규모를 연간 18만 5천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영주권 비자의 70% 이상은 기술 이민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신청자보다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이미 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정책은 기술 이민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영주권 점수제를 손질해 생산성과 또 장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 기술을 보유한 비교적 젊은 신청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부는 또 기술직 이민자들의 자격심사와 직업면허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는 약 8,52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요. 기술직 노동자들이 보다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0: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내 체류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심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기술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트레이드 리코그니션 오스트레일리아가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자격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숙련 기술직 이민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자격을 인정받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민 노동자 보호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2,7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민 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권리와 보호 장치 그리고 이민법 관련 규정 준수 사항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 착취를 예방하고 또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 개편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참가자 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장벽은 낮추는 동시에 보다 공정한 비자 배분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성인 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편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공식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장 내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며 영어 교육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9년부터 새로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새 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한 수업 방식과 또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 확대와 또 사회 통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생 비자 제도 관리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향후 4년 동안 1,980만 달러를 배정해서 호주 내외에서 접수되는 학생 비자 신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학생 비자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자 악용 사례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이번 연방 예산안에는 성인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개편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의 직장 내 의사소통 능력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쉽게 공식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9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3: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0: 동시에 세금과 주택 시스템 개혁까지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은 겁니다.
1: 네, 저희가 사실 이 예산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얼마 준다, 지원금이 네. 나온다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개혁 이야기가 좀 유난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세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1: 네.
0: 노동당 정부가 2025년 총선 때는 양도소득세, 네거티브 기어링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1: 그랬었죠.
0: 네, 네. 이번에는 결국 일부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1: 네,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먼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죠. 나는 혜택을 받나? 이 부분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이번 예산안의 대표적인 수혜자 누굽니까?
0: 네, 가장 먼저 근로소득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부가 새로운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름이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줄여서 WATO입니다.
1: 네.
0: 쉽게 말하면 일하는 호주인들에게 최대 $2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1: 네,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덜 걷겠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1: 네.
0: 2027년부터 적용되고 실제 체감은 2028년 세금 환급 때 가능할 전망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지금 생활하기 힘든 분들 아니 2028년에 받는 $250가 좀 무슨 의미냐 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실제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1: 네.
0: 복지단체들은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금 감면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기존에도 논의됐던 $1,000 즉시 세금 공제가 이번에도 유지되고요. 쉽게 말하면 소액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 제출 없이 최대 $1,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특히 재택근무나 소규모 업무 비용을 처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디케어 부담금 면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납입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7,222에서 $28,011로 또 연금수급자는 $43,020에서 $44,268로 그리고 가족 단위의 경우에는 $45,907에서 $47,238로 인상됐습니다.
1: 네, 은퇴자나 또 시니어층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0: 그렇습니다. 고령층도 이번 예산안의 주요 수혜층인데요. 정부가 약 37억 달러 규모의 노인 요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 네.
0: 추가 요양시설 침대를 5천 개 추가하고요.
1: 네.
0: 치매 전문 케어 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호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요양시설 부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시드니나 멜번 외곽 지역에서는 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1: 네.
0: 정부가 이번에 요양시설 확대와 감독 강화 예산을 그래서 함께 넣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 한인 사회와도 좀 관련이 큰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스몰 비즈니스 아닙니까?
0: 네.
1: 네, 한인 커뮤니티 자영업 비중이 높은데요. 이 소상공인 지원도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또 뷰티숍 운영하시는 분들 한인분들 참 많으시죠?
1: 그렇죠.
0: 많이들 관심 가질 내용인데요. 정부가 손실 2월 환급제를 다시 도입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장비 투자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전에 냈던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네.
0: 연매출 $100만의 레스토랑이 2025-26년에 $12,500의

0: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해당 회계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전년도 납부 세금으로 이월을 해서 $3,750의 세금 환급을 받고 이를 또 사업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뭐 이렇게 되면 사업을 확장할 때 현금 흐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금리와 물가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앞서 저희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이민정책 변화도 눈에 띕니다. 기술직 이민 쪽 변화가 있었죠?
0: 맞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직 이민자를 더 빠르게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특히 기술직 노동자 자격 심사 속도를 높여서 매년 4천 명 정도 추가 인력이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건설과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전기, 배관, 건설, 기계 분야 숙련 기술직 이민자들을 더 빨리 노동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는 연간 약 4천 명 규모의 추가 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번 연방 예산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 함께 알아봤고요.
0: 네.
1: 그렇다면 반대로 또 이 부담이 좀 커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있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 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네. 호주의 출국세 개념인 승객 이동 부담금이 기존 $70였는데요. 네. $80로 인상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40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죠.
1: 네.
0: 네, 이 조치는 2027년 새해 첫날부터 실행되고요. 향후 $7,500만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가족 여행 가는 분들은 부담이 좀 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이번 예산안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논란거리, 네, 역시 부동산 세금 개편이죠.
0: 네.
1: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은 역시 부동산 투자자들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투자용 부동산 가진 분들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가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을 오래 보유했다가 팔면 차익의 50%만 세금을 냈었죠.
1: 그렇죠. 10년 이상 이제 보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만 달러였다면 이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었죠.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 50% 할인 대신에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1: 네.
0: 그리고 최소 30%는 과세를 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1: 네, 이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투자용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0: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신 신규 주택 건설 투자에는 기존 혜택 일부를 유지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또 이 네거티브 기어링도 손본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0: 네, 네거티브 기어링 쉽게 말하면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월급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1: 네.
0: 앞으로는 이 혜택이 신규 주택에만 제한됩니다. 정부는 기존의 집 투자보다 새 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입니다.
1: 네, 결국에는 이 기존의 주택 여러 채를 사서 세금의 혜택을 보는 구조를 좀 줄이겠다는 거네요.
0: 네, 정확합니다. 정부는 새 젊은 세대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 네.
0: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또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 네.
0: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주장이고요.
1: 네.
0: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1: 네, 또 이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도 연장이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호주 주택 구매 금지 조치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2년 기한의 이 조치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었는데요.
1: 네.
0: 이제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호주 거주자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호주 주택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경제 전망 자체는 뭐 그렇게 밝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국내 총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과 국제 유가 상승, 물가 압박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에 5%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생활비 해결보다 세금 개편에 집중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이 숙련기술 이민자의 경우에 이번 예산안에 수혜를 입은 그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반대로 또 이 이민 점수제는 더 까다로워졌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3분의 2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영주권 점수제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1: 네.
0: 정부는 젊고 학력이 높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이 한인사회에서도 유학생 또 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이 이 점수제를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이 좀 클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력 그리고 영어 점수 또 나이 점수 경쟁이 굉장히

0: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예산안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NDIS 개혁이죠.
0: 맞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장애인 국가보험제도 NDIS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약 350억 달러의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번 발표로 이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0: 네, 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라고는 하는데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 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을 한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정리해본다면 이번 예산안은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풀어줄 정도의 대규모 현금 지원은 없지만 대신에 구조개혁과 또 재정안정 쪽에 좀 무게를 둔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가 굉장히 뚜렷한 예산안이고요. 네. 특히 직장인과 소상공인, 고령층은 일부 혜택이 예상되고 반대로 투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 해외여행객, 또 일부 고소득 투자자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과 물가, 금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au/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E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수요일 데일리 오버뷰 이제 마지막 순서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평생 숙제처럼 여겨지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정말 의지력의 문제일까요? 최신 뇌과학은 음식에 대한 죄책감과 강박이 오히려 식욕과 폭식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즐겁게 먹고 있다고 느낄 때와 왠지 살찔 것 같다는 불안 속에서 먹을 때 우리 몸의 포만감과 식욕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오늘 컬처인에서는 클린 이팅과 저칼로리 문화 속에서 점점 배고파지는 현대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음식과 죄책감 사이의 복잡한 심리를 최신 뇌과학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네, 컬처인에 앞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이그룹 TXT의 노래입니다. Beautiful Strangers.

0: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1: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0: 많은 사람들이 매해 새해 목표 1순위로 다이어트를 꼽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고통스러운 절제 레이스에 돌입을 하죠. 뭐 닭가슴살, 샐러드, 저당 식단, 또 칼로리 계산.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참으면 참을수록 오히려 음식 생각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먹고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최신 뇌과학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먼저 뇌가 충분히 만족했다고 느껴야 한다.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클린 이팅의 시대 속에서 점점 배고파지는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다이어트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까 어젯밤에 야식으로 뭘 먹었는지부터 아마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식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오히려 우리 몸은 또 살이 찌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1: 맞습니다. 흔히 다이어트를 의지력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하지만 최신 뇌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살을 빼고 싶다면 음식을 즐겨야 한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네네. 당신의 뇌부터 즐겁게 하라.
0: 오, 그렇군요.
1: 네, 최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크게 주목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0: 네네.
1: 얼마나 적게 먹느냐보다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0: 네네.
1: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마인드셋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호르몬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이 마음가짐이 호르몬까지 바꾼다니까 좀 놀랍네요. 이 자칫 들으면 그냥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 뭐 자기 합리화처럼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은데요.
1: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꽤 엄밀한 뇌 과학이자 심리학과 생리학 연구 결과인데요.
0: 그렇군요.
1: 네, 핵심은 우리 뇌가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은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래요. 뇌가 보상을 못 느끼면 살이 찐다니까 조금 억울한데요. 네, 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 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0: 네.
1: 먼저 박 PD님,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네, 그렐린. 이 배고플 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포만감을 느낄 때 떨어지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0: 공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지방 축적을 돕는 뭐 이른바 배꼽시계 호르몬이죠?
1: 맞습니다. 배꼽시계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0: 네. 네.
1: 이 그렐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도 충분히 배부르지 않다고 느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됩니다.
0: 네.
1: 이 그렐린 호르몬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알리아 크럼 교수가 진행한 이른바 밀크쉐이크 실험입니다.
0: 네.
1: 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380칼로리짜리 쉐이크를 제공했습니다.
0: 네.
1: 대신 한 그룹엔 620칼로리의 고지방 탐닉 쉐이크라고 설명을 했고요.
0: 네.
1: 다른 그룹에는 140칼로리의 저지방 건강식 쉐이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죠.
0: 네, 그러네요. 네.
1: 한쪽에는 저지방 건강 쉐이크라고 적힌 라벨을 보여줬고 다른 쪽에는 설탕 폭탄, 네, 고지방 탐닉 쉐이크라고 적힌 라벨을 보여준 겁니다.
0: 네.
1: 실제로는 완전히 같은 음료였는데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0: 아, 글쎄요. 실제로는 뭐 같은 음료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 저지방 건강 쉐이크라고 믿고 먹었으니까 이렇게 믿고 먹은 쪽이 더 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1: 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0: 그래요?
1: 네, 네. 설탕 폭탄 고지방 탐닉 쉐이크의 고칼로리를 충분히 즐겼다고 믿은 그룹에서 앞서 얘기 나눈 이 식욕 호르몬 그렐린 수치가 무려 3배나 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0: 신기하네요.
1: 네. 즉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우리 뇌가 아 충분히 만족했다라고 느낀 사람들의 몸에서는 더 강한 포만감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0: 좀 이상하긴 한데 잠깐만요.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 맛있는 걸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한 것만으로 배고픔을 잊게 하는 신호가 더 강력하게 나왔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뇌가 와 진짜 맛있는 걸 먹었어. 나 이제 충분히 배불러 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니까 우리 몸이 실제로 더 강한 포만 반응을 보인 겁니다.
0: 신기하네요.
1: 네, 반대로 건강 쉐이크라고 믿고 마신 사람들은 뇌가 에이 먹은 것 같지도 않네 라며 공복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렇게. 네,
0: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실제 칼로리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했다고 느끼는지도 또 함께 반영한다는 거군요.
1: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단순히 영양소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뇌의 시상하부는 실제 들어온 영양소만큼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체크하는데요.
0: 네네.
1: 나는 지금 충분히 먹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는 이 심리적 신호까지 함께 읽어내는 겁니다. 네. 반대로 난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참고 맛없는 것만 먹는다고 생각한 순간 아직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뇌는 허기 신호를 더 오래 유지하려 하고 신진대사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 네, 보통 아마 이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점심에는 샐러드 도시락을 싸서 먹었거든요.
1: 네.
0: 근데 밤에 집에 가서 치킨이랑 또 피자 배달시켜 먹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 많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몸이 부족했던 만족감을 뒤늦게 보상받으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0: 네.
1: 반대로 정말 만족스럽게 한 끼를 먹고 나면 뭐 이상하게 군것질 생각도 덜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클린 이팅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식습관 문화인데요.
0: 네네.
1: 원래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통곡물, 채소, 유기농, 또 무첨가 식품처럼 자연식 위주로 먹자는 건강한 취지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0: 네네.
1: 하지만 점점 음식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1: 샐러드를 먹으면 아 오늘은 성공, 다이어트 성공, 또 케이크를 먹으면 아우 무너졌다. 또 무너졌어.
0: 네.
1: 네, 이렇게 음식이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듣고 보니까 요즘에 식품 광고에도 정말 그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로, 라이트, 또 뭐 저지방, 저당 같은 말, 이런 말들이죠.
1: 네네. 죄책감 없는 디저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0: 네. 네,
1: 전문가들은 이런 언어 자체가 우리 몸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 신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SNS에서는 그 완벽한 식단과 자기 관리 이미지가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의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관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검열하는 문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 네, 결국에 다이어트가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결핍의 심리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절제보다 만족감을 회복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0: 네.
1: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음미입니다. 네, 전문 용어로서는 센서리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향과 질감, 온도에 집중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더 빠르게 충족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0: 스마트폰 들고 식사하시는 분들 많죠?
1: 많죠.
0: 네. 네, 이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첫 새임만큼은 음식의 향과 식감에 집중하는 것. 또 커피를 마실 때도 후루룩 마시지 말고 네. 마시기 전에 와인 향을 느끼듯이 한 10초 정도 향을 먼저 느껴보는 것.
1: 네.
0: 아주 작은 차이지만 우리 뇌는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훨씬 강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중요한 건 몸이 충분히 만족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진짜 살을 빼는 열쇠는 의지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 내 뇌가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무조건 자신을 통제하고 벌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1: 네.
0: 내 몸의 신호를 다시 이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만족감과 결핍, 즐거움과 불안을 함께 기억하는 시스템입니다.
1: 네.
0: 죄책감을 느끼며 먹는 초콜릿 케이크보다 한 입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겁게 먹는 것이 체중 감량을 넘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1: 네, 죄책감은 칼로리보다 무겁다. 다이어트는 나를 벌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즐거움의 신호를 다시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믿을 때와 또 참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 몸의 소화 효소와 또 에너지 소비율 자체가 달라진다는 과학적 실체를 짚어봤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내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0: 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제 발표된 연방 예산안의 의미와 방향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연방 예산을 100달러로 단순화해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이어진 친절한 경제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로 찾아오는지 실수혜자와 부담층도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사회와 경제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 읽어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 네, 그 의미도 함께 되새겨 봅니다. 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에이티즈의 아드레날린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유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